0: 아직. 야, 괜찮아, 괜찮아, 아직. 스페라든, 스페라든. 아직. 야, 뛰래, 야, 뛰래. 가만, 가만. 아직, 아직, 아직.
1: 내 마음에 든 아니 이래를. 이날린 무타라파 하디!
2: 가스! 이제 가서 튀어날! 가서 튀어날!
1: 가스! 가스! 가스! 멜리! 가스! 멜리! 가스!

0: 아디 아디 아디 아디 아디 아디 아디 아디 스페라돈 스페라돈 아디 야 띠레 야 띠레 가방 가방 아디 아디 아디
1: 내 마음이 든 아디 이래
2: 아디
1: İlerleyin bu tarafa hadi.
3: Gaz.
4: Bize gaz atıyorlar. Gaz atıyorlar.
1: Gaz. Gaz. Gaz. Belli. Gaz. Belli. Gaz!